북한의 발전을 위한 길에 싸우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이라들과 정치 용어, 혁명적 전개력을 해설한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단결정 관철의 좌타를 옥색에 틀어잡을 때 대해 쓴 글과 혁명의 만년제보를 빛내어가는 영예를 안고 혁명사적 부문의 많은 일꾼들과 강사 종업원들이 고귀한 충성의 마음을 바쳐가며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0: 실현을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권 설의 제1원칙들과 방략들도 특출한 발견들이었고,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지방발전 혁명과 농촌 혁명도 세상에 없는 것이었으며, 당정책 집행열의가 거저되는 속에 솟아난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과 시군 병원의 표본들, 리상적인 농장 도시와 현대 농촌, 현대 축산의 본보기 등각 분야의 새로운 창조물들도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눈부신 변혁으로 충만된 독일의 발전상을 부드시 체감하면서 우리 인민은 경례하는 청빈소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 문명이 개화마마라는 행복의 락원으로 더욱 눈부시게 전변될 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1: 새 촌망 기획 기간에도 농촌 건설 정책을 완강하게 추진하여 농업 근로자들에게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남포시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 지도 밑에 시에서는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요리를 고조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공세를 초미식으로

0: 여십교일간 군안의 1,906명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는 선인 공로할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미제와 계급조 골수들은 그가 노동당원이라고 했소, 인민군대 후방가족 열성농민이라고 해서 쏴죽이고 때려죽이고 생매장에 죽였으며, 지오 늙은이건 철부지 어린이건 가리지 않고 가장 악독한 방법을 다해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놈들은 낙연광산에서 800여명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 가족들을 수직갱에 떨고 죽였고, 500여명의 열성농민, 인민군대 후방가족들을 당시 총계리 고문서에 빠뜨려 죽였으며, 수많은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금산의 모래터에서 생매장에 죽이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1: 수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한 이놈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또 피해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야수무리 짐승무리들을 모조리 족쳐버릴 각오를 안고 맡은 농사일을 잘해서 기어이 다수학을 안아올 결심입니다.
2: 다음 러시아 외무성이 7일 산크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도이칠란드 총영사관과 괴테 명칭 문화센터들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도이칠란드의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과 베를린에 있는 러시아 과학문화회관을 폐쇄하기로 한 도이칠란드 당국의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18일 전으로 도이칠란드 총영사관은 활동을 중지해야 하며 모든 성원들은 러시아 영토를 떠나야 합니다. 또한 도이칠란드의 괴테 명칭 문화센터들이 폐쇄되며 13일까지 해당 직원들에게 러시아 영토를 떠날 때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3: 다음, 장미꽃은 사랑의 상징이며 자기의 달콤한 향기로 하여 유명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장미에 흰 무리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비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행한 연구는 장미의 줄기 세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기양식 및 조항선서 모임이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킨 혁명강력을 높이 받들고 거창한 병역과 정진을 일으켜 나아가려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가 비상히 승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국민들과 가정들은 국경절 78돌을 맞이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기념 국기개양식 및 조항선서 모임이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내각위원회, 성조항기관 책임일꾼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기념의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호위하여 의식장에 엄숙히 들어섰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애국이 끓는 피로 역사의 험난한 초행을 과감히 해치며 값비싼 승리를 전취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세계의 정상에 거연히 떠올린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자긍심과 강력한 기상이 비껴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엄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영광찬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휘황한 미래로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망으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국가 수반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사회주의 리념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사랑하는 조국에 충성하여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무궁토록 이어가는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갈 것을 성스러운 국기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들에 제음하여 전 인민에게 보내는 축하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경들이 제음하여 나라의 부강과 발전을 위해 줄기찬 창조와 진함없는 헌신, 책임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전국의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그리고 온 나라 가정들의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여정을 기원하며 조국과 언제나 숨결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해외 교포 조직들, 해외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고 해외 군사작전에 참전하고 있는 우리 군대 지휘관 병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극적 노력, 헌신적 기여에 의해 우리의 리상 실현은 계속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투쟁력 또한 격정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또 한 해가 다르게 조선인민의 간구한 투쟁으로 하여 국위와 존엄은 선양되었으며 존엄 높고 강력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병역하고 융성하는 시대를 더 빨리 당겨올 기세 또한 충촌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업이 전진할수록 기쁨과 만족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포부가 더 먼저 크게 자라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보다 더 높이 더 많은 목표를 세운 내일을 위해 투쟁하고 우리 시기의 발전을 힘있게 이룩해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은 우리 국가의 무한한 잠재력과 단결된 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명력히 과시하고 있으며 이 혁혁한 발전은 바로 다름 아닌 슬기로운 조선인민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고 운명하셨습니다.

0: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정의로운 인민의 마음과 노력들이 불광역의 기둥이 되어 우리 국가의 빛나는 오늘을 힘껏 떠받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 열렬한 애국의 감정, 그리고 조선인민의 뛰어난 재능과 강한 자존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다 강대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미래를 염원하게 하고 있다고, 이러한 공통된 지향은 우리 국가와 인민 모두를 단합시키고 국력을 끊임없이 충전시켜주고 있으며 세월을 당겨나갈 수 있는 자신심과 용기,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 보폭을 크게 하며 힘있는 전진을 일으켜 나갈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위대한 인민, 슬기로운 인민, 영감한 인민이 가는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시고 전체 인민들과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의 따스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셨습니다. 위대하고 슬기롭고 영감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지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고 우리 국가에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틀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한 김정은 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 환호송이 장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국가건설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국가의 불멸한 영광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역사적 성업의 전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분투로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전망목표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키기 위한 관건적인 전진행정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람과 영예를 안고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참가자들은 오매에도 그리며 뵙고 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우리 진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우리 당과 뜻과 의지를 함께하며 진함없는 헌신으로 이룩한 노력적 성과들을 안고 9월의 경축 행사에 초대되어 온 각 분야의 대표들을 따뜻히 축하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발전의 전례 없는 앙량기를 지속적인 상승기에로 이어놓기 위한 세 단계의 투쟁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근실하며 제일 슬기로운 조선 사람의 특질과 기계를 재현한 선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과 그의 일치분발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에 의해 강국건설사의 또 한 페이지의 거창한 변혁기를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여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서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 애국근로자의 긍지 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9월의 하늘가에 미아리 지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동지 따라 우리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리상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해 나갈 충천한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2: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끝이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포근로자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의 실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온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3: 풍치 수려한 산세와 아름다운 명소의 경치를 한껏 돋구며 종합적인 문화휴식 및 요양치료 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우리 온포근로자휴양소로는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수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지형지세가 기묘한 명당자리에 떠선 휴양소에서 사회주의 문명을 반껏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온포지구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또 하나의 문화청소 생활기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오신 격려하는 청성지 이민 혼신의 세계가 우리와 가슴 조조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격려하는 청성지를 모시고 온포 근로자 휴양소 준공식이 성대에 진행되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뜻깊은 그날 격려하는 청성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복리를 축복하여 몸소 준공 태풍을 끊어주셨습니다. 격려하는 청성지께서는 온천장과 온천치료장을 비롯한 휴양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이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륙사가 오랜 온포 온천지대에 부단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문화휴양지 문명의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군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멋내 기뻐하셨습니다. 시종 만민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격려하는 청성지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저희 머릿속에 몸소 여러 차례나 현재에 찾아오시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바치오신 격려하는 청성지 불멸의 로고가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졌습니다. 격려하는 청성지께서 온포 근로자 휴양소 신설 공사장을 찾아주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에도 공사 현장을 찾으신 격려하는 청성지를 몸 가까이 배웠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크나큰 행운을 지녔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하신 격려하는 청성지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휴양소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시 온포지구는 사물이었지만 아직도 흰눈이 쌓여있어 마치 한겨울의 설 풍경을 연상케 했습니다. 높고 낮은 산발들을

백용으로 각연보영세를 갖추고 들어앉은 휘양감들과 휘양소 지구를 감돌아 훑는 언포언천은 요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언포지구의 풍경을 기쁨 속에 바라보신 격려하는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휴양소를 훌륭히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산포구에게 숲을 잃은 소나무들이 보기 좋다고 나무 껍질이 시뻘겋고 줄기가 창대처럼 길게 올라가다가 끝부분이 보석같이 생긴 것이 바로 금강홍성이라고 다정히 이르시었습니다. 정말이지 휴양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울창한 숲을 이루며 키 높이 자란 소나무들을 매일같이 보면서도 그것이 금강홍성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였습니다. 금강홍성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저는 그때 이 땅이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라도 귀중히 여기시는 격려하는 청성지 순간 조개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 안았습니다. 그날 격려하는 청성지께서는 언포 근로자 휴양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이 금강홍성도 잘하고 온천 용천도 많은 명당자리는 없다고 하시면서 산포구역을 공원식으로 꾸리지 말고 자연 상태로 놔둬야 한다고 거기에 평평한 판도를 깔아 걸음길만 만들어 줄 때에 대해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휴양소 구역만이 아닌 온포지구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칙에서 휴양소를 꾸려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칙에서 이것은 참으로 휴양지 건설에서 철칙으로 삼아야 할 절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후 격려하는 그이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나라의 또 하나의 귀중한 재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온포 근로자 휴양소가 완공되면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정 깊은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하는 순간 저희 눈앞에는 휴양하게 전변된 온포 근로자 휴양소에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는 인민들의 모습이 삼삼이 안겨왔습니다. 시종 만민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격려하는 청성지 존귀하신 영성을 우러러나니 우리 휴양소에 찾아오시오. 오버의 수행 및 불멸의 용도업종을 길이 빛내며 휴양생들이 생활에서 사선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길고 사람들 모두가 단잠에 들고 있던 그 시각, 현지들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가 부실 사이 없이 우리 휴양소를 찾으신 경미하는 총비성직께서는 휴양소의 곳곳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낡고 침침한 시설들과 봉사 환경에 비낀 우리 일꾼들이 사상 간증과 일본서에 오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휴양소 관리 운영을 잘하지 못하여 인민들이 호평이 아니라 비평을 받게 되면 사철 언처머리 마를 줄 모르고 솟아나는 경치선 이곳에 인민을 위한 휴양소부터 일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업적을 빛낼 수 없게 된다고 준절히 이르시었습니다. 우리 휴양소는 해방된 이듬해 몸소 찾아오시어 휴양 각들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휴양 일가도 짜주시며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정서 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화 휴양지로 꾸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오려있는 뜻깊은 것입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따사로운 인민 사랑의 자욱이 오려있는 이곳을 인민의 우수권 넘쳐오르는 문화 생활 거점으로 더 훌륭히 빛을 뿌리게 해주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휴양소 옆에 온화한 단위에서 매개공장을 건설하고 온천물을 유양하여 매개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온천의 물을 망탕 써버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온천물을 유용하는 종합봉사기지를 꾸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이럴듯 다시 마신 사랑이 깃들어있는 것이었건만 우리들이 이를 쓰게 못하여 시설관리와 봉사 환경을 구태 우연하게 해오다나니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미하는 총비성직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용도업조 단위 일꾼들은 이를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사적을 말이나 굴러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실제 그 덕을 포기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얼마나 거기한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를 절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실제 그 덕을 보기. 진정 여기에는 이땅 위에 용력히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0: 향수의 펌벅이가 되도록 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휴양사를 개관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이 오지런 듯 돌이켜보며 순간 감정에 휩싸이는데 경례하는 청부성지께서는 언포 근로자 휴양소는 양동 온천문화 휴양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인민들은 멀지 않아 여기에서 또 다른 특색의 온천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께서는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지방 거의 못과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현대 건축술의 집안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종합적인 산간지역 문화휴식 및 요양치료 봉사기지로 건설하면 우리가 참으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생활 영역 개척에서 또 하나의 보람있는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창근 8도씩 맞으며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훌륭하게 할 것이요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격려하는 청성지의 사랑의 자욱, 헌신의 로고에 받들려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특색 있는 온천 치료 및 보양시설들과 종합적인 봉사 기술로 건축권을 형성한 또 하나의 명소로 완공되어 드디어 준공의 경사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휴양소의 여러 곳을 일일이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이제 휴양소가 개업을 시작하면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거듭거듭 정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인민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사유지 번화가 문명의 별천지를 또다시 안겨주신 경례하는 청부성지께 경례하는 원수님, 어버이 수령님께서 해방된 이듬해에 우리 휴양소의 터전을 잡아주신 그날로부터 꼭 80년은 되는 해에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이렇듯 훌륭한 최상급의 문화청소 생활기지를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앞으로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잘해 나가길 바란다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진정 온포 근로자 휴양소는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인민을 넣으시고 우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격려하는 청성지의 신뢰가 로고가 안온 인민의 제부, 인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찾았던 휴양생들은 한결같이 한 생에 잊지 못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휴양의 나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자연에는 사계절이지만 이 땅에는 위대한 우보의 인민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의 봄 계절만 있다고 하면서 우리 근로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격려하는 청부성지 하늘 같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일터로 돌아가면 보답의 마음을 안고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격정을 터쳤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절세의 위인들이 순간 인민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오려있는 용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인민의 복리 증지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어머니당의 요로 같은 진정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가뒀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이 땅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 세상의 부르몹소라의 노래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데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1: 온포 지구에 새겨진 인민 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지금까지 온포 근로자 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의 실담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 음악을 감상하시고 14시 로금 구성,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와 19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 개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이 엄숙히 진행된 소식과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11분 위민 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가 있고 18시 특집 충성과 애국의 한길만을 걷는 상원노동계급. 19시 50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쇳물. 20시 보도. 20시 12분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해상예보. 22시 보도. 22시 31분 방송극 사랑의 초침소리.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경연은 김정은 동지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이래 즈음하여 당신께와 당신을 통하여 전체 귀국 인민에게 나 자신과 아제르바이잔 인민의 이름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친선협조 정신에 맞게 계속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당신께 최대의 축원을 드리면서 귀국 인민에게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 일함 알리예브, 2026년 9월 7일 바쿠.
1: 조선민주주의

0: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점하여 마수우드 폐제시키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7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마수우드 폐제시키한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인 9월 9일에 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각하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국무위원장 각하께서 건강하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번영과 평화, 성공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점하여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9일 축전을 보내어 왔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점하여 팔레스티나 국가와 인민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각하께 가장 중심으로 되는 축하와 따뜻한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국무위원장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진선적인 조선인민, 조선노동당의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고조시키며 철강제 생산을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생산장성의 기본 고리는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책제 철군합기업소에서는 생산 현장에 애국으로 단결하자를 비롯한 구호와 표, 직관 선전물을 게시해 놓고 그를 통한 교양 사업의 실효를 높이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을 자주 조직하여 모두가 그들의 정신 세계를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존 생산 공정을 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새로운 공정을 꾸리는 등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데 힘을 넣어 어느 단위에서나 증산의 도움이 높이 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황해제철 유납기업소에서는 군중의 애국심을 발동해서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고 설비들의 가동 일수를 보다 느리도록 하고 있으며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철 생산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서 철강제 증산을 위한 확관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천리마지강융합교서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강제를 개선을 위한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매일 많은 강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각지 철광석 생산 단위들이 자기 단위에 제시된 정책적 과업과 실천 방도들을 정확히 차순대기 초에서 철 정광 생산을 보다 느려 금속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힘있게 밑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무산광산 연합기업소와 운일광산에서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정광 품위를 제고하는 등질 높은 철 정광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 기술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 정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령광산에서도 교대가 교대를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채굴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면서 광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게 한 투쟁으로 들끓는 건재공업 부문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주력하여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3대 자원 중에서도 사상적 자원을 절대 중시하는 당의 의도에 맞게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생산자 대중의 전진기술을 더욱 고조시키는 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이는 한편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기술혁신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건설의 전철을 굳건히 지켜갈 혁명적 열의로 충만된 상원세민트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과감한 투쟁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계통별 설비들의 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혁신 목표를 구체적으로

0: 세운데 맞게 제품 생산과 재진 효율을 제고하는 선진적인 자료들을 구축하는 한편 설비들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부분품들을 확보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습탑의 성능을 갱신하고 재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으며 통합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진일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순천세민트연합협소에서 혁신적인 장의고안 성과들을 받아들여 정전보다 크린카의 분쇄 효율을 1층 제고했으며 정밀한 설비 점검 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생산 활성화에 도움을 기운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 장성을 위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각종 분쇄체들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크롬 추출에 의한 주물품 생산 방법이 도입되고 석탄 분쇄기가 합리적으로 개조됨으로써 세미트 생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의 대건설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갈 일념 안고 전열이 세민트 공장에서도 사회기술 도입 사업의 주되는 힘으로 소속 능력을 끌어올리고 품질 검사 방법을 개선하여 세민트의 질량적 장성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대한친손유리 공장에서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앞세워 제품의 원가를 줄이면서도 장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외선 차폐 유리와 착색 유리 생산 토대를 구축했으며 기대들이 만가동 만구화를 보장하여 매일 판유리 생산 계획을 뒤틀림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방의 자원으로 질 높은 마감 곤재를 개발 이용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강계 건재 공장, 시촌 타일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 계급도 능률적인 설비 증설과 생산 공정의 흐름 순환을 실현하여 각종 주역의 수지관과 타일 등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1: 농산 작업이 기계화 비중을 높일 때 대한 당 정책 관철에 떨쳐나선 해조 농기계 공장의 노동계급이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의 농기계 발전 전략을 받들고 공장의 개건 현대화 공사를 실속 있게 진행해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 이곳 노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능률 높은 502호대의 밀벌이 파손기 생산을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황남의 전야마다에 우리가 만든 농기계의 경험이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현장 정치 사업을 기동성 있게 벌리면서 가을 밀벌이 씨뿌리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파종기 생산을 끝내도록 대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행 공정을 담당한 주물 직장과 소재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로 보수 시간을 단축하고 로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 생산 장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했습니다. CNC 작업반에서는 레이저 절단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해서 생산 과제를 뒤틀림없이 완수했으며 재관 직장에서는 각종 지구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농촌 기계화 실현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조립 직장 등의 노동자들은

0: 농기계 생산과 조립에서 깐진 일본체를 발휘했으며 보장 부문의 노동계급도 각종 자재와 부속품들을 제때 생산해서 파종기 제작에 활력을 부어주었습니다. 해존 농기계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밀벌이 파종기들을 받아하는 도안의 농업 근로자들은 가을 밀벌이 씨 뿌리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지적소유권 부문 졸람회 2026이 개막되었습니다. 지적소유권과 단위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졸람회는 지적소유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과학과 문화발전에 기여한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여 이 사업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상온세민트연합기업소 함흥영의군인 수지령품 공장을 비롯한 370여 개 단위가 참가한 졸라매에는 지역별 지적소유권 부문 졸라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1,600여 건의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저작권 등이 출품되었습니다. 전람회 기간 지적소유권 사업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의 경험 발표회도 진행됩니다. 개막식이 10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승두 동지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내각 부총리 전승국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적소유권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렬한 지도체계를 보다

0: 것은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힘있게 다그치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면서 그는 이번 전람회가 지적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지적 재산의 창조 분위기, 유통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데서 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1: 다음, 뒤늦기에 경찰이 나라의 28개 주에서 비법적인 마약 재배 및 밀매 행위를 타격하기 위한 작전을 벌였습니다. 작전 과정에 80명의 혐의자를 체포하고 많은 양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8일 이 나라 내무성이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윤희건

과 어존이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신혼 초론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관, 전촌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서해안 지역에서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낮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6도씨, 신의주 27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7도씨, 강계 26도씨, 원산 26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3도씨, 남포 27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5도씨, 27도씨, 신의주 18도씨, 28도씨, 해주 16도씨, 28도씨, 사리원 15도씨, 28도씨, 강계 11도씨, 28도씨, 원산 13도씨, 26도씨, 함흥 13도씨, 28도씨, 청진

등이 처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처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처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처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처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4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5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6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7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이 시간에는 1990년대에 버촌보 전자악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르의 고전적 명작 터볼가.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을 업적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 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녹음 구성.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김하군 하면 누구도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그 지명은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의 시원이 열린 역사의 고장으로 온 나라에 유명하다. 되새겨보기도 끔찍한 대재앙을 몰아왔던 금성천 기슭에 인민의 재부로 보란듯이 일떠선 김하군 신여공장, 김하군 옷공장, 김하군 일용품공장, 김하군 종이공장들에서 높이 울리는 생산의 통음은 못 잊을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1: 온 나라를 끊지 않은 지방발전 20전 10정책을 받아놨을 때 우리 군 인민들의 심정은 남달랐습니다. 격려하는 청북서동지의 사랑 속에 다른 시 군 인민들보다 먼저 지방공업공장들의 덕을 톡톡이 보고 있으니 더 말해 뭐라겠습니까? 그래서 밤 가는 줄 모르고 제품의 가스를 느리고 그 질을 높일 방도들을 모색하댔는데 격려하는 청북서동지께서 또다시 이 먼 곳에 우리 공장에 찾아오실 줄이야.
0: 김하군 신여공장 지배인 노승혁 동지의 이야기, 불멸의 화폭을 떠올린다. 척박한 산골군의 자체의 힘으로 군내 인민들의 물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갖추어지어 인민의 웃음소리 높아가건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또다시 김하군을 찾으신 우리 어버이 숨음이 어려운다.

0: 모두가 깊은 잠이 들어있던 그때 천리길을 오시느라 한밤을 꼬박 차 안에서 보내시고서도 도착하신 그 다름으로 순간의 휴식도 없이 김하군 식료공장에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그날 된장 맛을 보아주시며 된장이 괜찮다고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르며 김하군당 책임일꾼이 이 밀된장을 인민들이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다.
1: 저는 김하군 수유나무림 사업소 허도동자 오선영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김하군 읍에서도 70여리나 떨어져 있는 매진 산골입니다. 하루는 우리 군당 책임수 동지가 저의 집에 찾아와서 에러는 없는가고 알아보면서 된장 맛을 보자고 하길래 저희들이 먹고 있던 된장을 맛보였습니다. 군당 책임수 동지가 맛이 참 좋다고 매지장인가고 묻길래 그 장은 우리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군 식료공장 밀된장이라는 거. 내 손으로 담근 매주장보다 색깔도 더 곱고 맛도 더 좋지 품도 안 들지 이렇게 좋고 맛있는데 왜 매주를 쓰겠는가고 이제는 매주를 쓰지 않고 맛있는 밀된장을 먹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원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기뻐하셨다니 정말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 원수님께서 저의 집에 찾아오신 것만 같아서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0: 밀된장 맛이 이렇게 좋아 매일이다시피 식료공장에 나가서 된장 맛을 본다는 그 자신도 색깔일 정도였다고 자랑삼아 말씀드리는 군당 책임일꾼의 보고를 받으시고 환히 웃으시며 주민들이 좋아하고 잘 팔리고 있으면 좋다고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는 김하군 식료공장 지배인 로승엽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있다.
2: 저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이는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는 인민이 자유로운 어버이심을 가슴피 새겼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공장의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시고 나서

0: 단이 발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알겠지만 2월 초 새벽의 날씨가 얼마나 쌀쌀하고 찹니까? 그런데도 격려하는 총무사관께서는 밖으로 나오시오 공장 출입문 계단 그 찰찬 계단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오 우리 종업원들에게 더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시키기 위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그쯤 하면 됐다고 생각했지만 격려하는 총무사관께서는 그처럼 깊이 마음 쓰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두부를 타고 흘러내리고 걱정을 누릴 길 없어 저는 눈물을 머금으며 격려하는 총무사관께 바닥이 찹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이께서는 이렇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 공장을 떠나실 때엔 김학원 주민들에 대한 기초식품 공급을 부탁한다고 뜨겁게
1: 김학운 식료공장에 이어 일용품 공장, 종이 공장을 찾으시어 부족 점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경영 활동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명시해 주시며 뜨거운 사랑을 거듭거듭 안겨주신 우리 어버이.
2: 별로 크지 않은 산골군인데다가 저희들이 일찍이 못해 한심했던 우리 김아군이었습니다. 얼마나 군이 실태가 막연했으면 군내 주민들이 제 고장을 지명대로 김아군이 아니라 기막힌 군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격려하는 총기소동지께서 사랑한 꽃이었던 그날부터 온 나라가 다 알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랑하는 고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김아군 식료공장에서 고추장을 정말 잘 만든다는 격려하는 총기소동지 운종 깊은 말씀까지 받아놨으니 우리 군 인민들이 사기가 대단합니다. 모두가 우리 군 지방공업 공장 제품 위치를 결정적으로 높여서 지방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굳처럼 마음 쓰시는 격려하는 총기소동지 사랑과 믿음에 반드시 보답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1: 그 음정이 고마워 터치는 김학운 인민위원회 위원장 차명진 동지의 격정의 토론은 그대로 김학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서 끓고 있는 보답의 한마음이거늘. 김학운 종이공장 일용품 공장 지배인들인 서경남, 한초롱 동지들은 말한다.
3: 경매하는 청소년께서는 천리길을 달려 첫 새벽에 우리 공장을 찾았던 그날 우리 원료, 우리 기술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해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경의하는 청주동지 현지도 과학관설에 떨쳐나섰습니다. 정유림 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군기 있게 밀고 나가면서 설비

0: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 작업장의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시며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작업 현장들을 다시 꾸리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꽝꽝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미하는 청부서동지의 현지도 가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겠습니다.
1: 김어군 옷공장 종업원들의 심정도 한결같다.
2: 김학원 옷공장 지배인 황영복입니다. 우리 공장에는 여러 군의 옷 주문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 주민들이 찾아와 자기들의 기호와 취미에 따라 옷을 주문한 내용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최근 연간 군안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과 개별적 주민들 속에서는 각이한 형태의 옷 주문이 그칠 새 없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제 마음에 꼭 드는 좋은 옷을 해입으려면 의뢰의 도시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우리 군 사람들이 제 고장에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는 옷들을 만들 수 있어 정말 좋다고 하면서 저마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지만 그만큼 긍지와 보람도 큽니다. 이제는 출장 왔던 다른 고장 사람들까지도 옷을 주문하러 우리 공장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학적 요구가 높아진 데 맞게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과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고 품평회와 하평회를 자주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장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 늘어나 옷 주문 대장도 어느새 여러 군이 되었습니다. 옷차림에서도 도시 사람들보다 뒤떨어진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던 우리 군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옷 주문 대장에도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동 속에 새 문명과 복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군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1: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중한 결과물들인 김학운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갖가지 제품들을 중앙 제품 못지않게 마음먹은 대로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주고 있으니 그 고마움을 어찌 한두 마디의 말로 다할수 있으랴.
3: 김학운

0: 선생인 우리 아들이가 하루가 다르게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저는 동안할 것도 없고 온 집안 식구들이 너무 좋아 구서 웃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맛 좋은 된장, 간장이요, 갖가지 소비품들을 받아낼 때도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 우리 인민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돌려주시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이 가슴 속에 꽉 차 있습니다.
1: 생활 조건이 제일 어렵고 경제 토대도 빈약했던 어젯날의 김아군이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 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가는 흥하는 고장으로 되었거늘 복받은 고장 김아군의 인민들은 새 생활 새 복리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어머니 땅의 하늘 같은 그 사랑 그 은덕에 보답할 한 마음으로 더욱 아름다워질 고향의 내일을 위해 고마운 조국을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갈 것이다.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저국 역사의 가장 거창한 번영기로 알아새겨진 전면적 부흥의 개척기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정치 리념과 불패의 향도력을 건축혁명의 실체들로 뚜렷이 입증해온 새로운 건설혁명의 연대기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원 조범순 동무는 역사에 일찍 있어 본 적 없는 변혁의 시대를 펼쳐주신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의 탁월한 영도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날로 높아가는 문명의 향유자가 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우리 인연의 가슴가슴은 무한히 격동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조국은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지는 제일 아름답고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 인민에게 안겨지는 곳은 그 어느 곳이나 다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곳, 먼 훗날에도 선색 없는 최상의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지니고 계시는 숭고한 뜻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놔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새로운 건설혁명, 바로 그것은 전진도상에 많은 장애와 난간이 가로놓여 있다 해도 수도 평양만이 아니라 전국을 사회지 새 생활 새 문명의 개화만바라는 별천지로 전변시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부름없는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혁명사업으로 내세우시는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만이 결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혁명인 것입니다.
0: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지니시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지새우신 밤 이어가신 험한 길들은 진종 끝이 없었습니다.
2: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부원 리진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혁명활동 노정이 언제나 굳어왔지만 지난 5년간은 사랑하는 인민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 싶고 세상의 것만을 마련해주고 싶으시오 스스로 일감들을 찾아 또마다 안으시고 기적적 사변으로 이뤄내신 눈부신 개척의 행로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새 것이고 덕창조이며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건설의 제원칙들과 방역들도 특출한 발견들이었고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지방발전혁명과 농촌혁명도 세상에 없는 것이었으며 당정책 집행열의가 거저되는 속에 솟아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시군병원의 표본들, 리상적인 농장도시와 현대농촌, 현대축산의 본보기 등 각 분야의 새로운 창조물들도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눈부신 변혁으로 충만된 덕의 발전상을 부듯이 체감하면서 우리 인민은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 문명이 개화만마라는 행복의 락원으로 더욱 눈부시게 전변될 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3: 새 전망기의 기간에도 농촌 건설 정책을 완강하게 추진하여 농업 근로자들에게 문명한 생활적

0: 장소를 마련해 주려는 당이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남포시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에서는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요리를 거조시키기 위한 손준손동 공사를 초밉식으로 들이대는 것과 함께 시공단이 들여서 대상 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총합평가 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존습, 기능공 경기 등을 우익게 조직해서 건설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였으며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능력 있는 일꾼들로 지휘 역량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층막부주에 의한 공법을 비롯한 앞선 작업 방법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강서구역에서 건설 감독 사업을 강화해서 살림집 건설의 모든 공정이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자재를 절약하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천군에서는 기능공 용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술 혁신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골조 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한 기세로 공정률에 따르는 공사를 박력 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굴착기, 유압식 족제기를 비롯한 건설 장비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은 와우도 구역, 대안 구역의 시공 단위들에서도 건설 작업의 기기와 비중을 제거하고 시공 기준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매일 작업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고구역, 천리마구역, 령강군의 건설자들은 철근 가공, 휘틀 조립, 혼합물 타입 등 작업 조직을 치밀하게 하며 연일 높은 공사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재 생산 기지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지역의 원료 원천에 의거한 마감 건재 생산을 누리어 올해 계획된 농촌 살림집 건설을 질적으로 완공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각지 보통교육 단위들에서 학생들 속에 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성예술학원과 대동강구역 대학거리 고급중학교에서 애국주의 교양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로동신문에 실리는 기사들에 대한 독보와 해설 모임을 실속 있게 조직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나라의 요군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 개양식을 비롯한 계기들의 학습과 조직 생활에서 모범적이고 좋은 일을 찾아하고 있는 긍정적 소행의 주인공들을 적극 내세워 누구나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김주혁 고급중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출된 영웅들이 지닌 순관 조국애를 깊이 세계한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종에 맞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 봉화 고급중학교 대보소학교에서는 수업 전 교양 시간에 우리의 국기 조국 찬가 등의 노래보급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애국주의와 관련한 교양자료 카드를 특색있게 만들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비롯한 국가 상징물을 통한 교양을 올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불려나감으로써 학생 소년들이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간직하도록 하는 사업이 중구역 동송고급중학교 창전초급중학교에서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옥전제1중학교 만경대구역 권국고급중학교 등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소년 애국자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0: 황해남도 장현군에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견결한 반지 계급 의식, 불변의 주족과를 지닌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계급 교양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종근 특파기자와 만난 황희남도 장년군 기급교양관 강사 홍은정, 참관자 홍순철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소후퇴 시기 우리 장년군에 기여든 미제와 계급조 원수들은 강점 50교일간 군안의 1900여 명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는 천인 공로할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미제와 계급조 원수들은 그가 로동당원이라고 해서 인민군대 후방가족 열성농민이라고 해서 쏴죽이고 때려죽이고 생매장에 죽였으며 지어 늙은이건 철부지 어린이건 가리지 않고 가장 악독한 방법을 다해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놈들은 낙연광산에서 800여 명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 가족들을 수직갱에 떨구어 죽였고 500여 명의 열성농민, 인민군대 후방가족들을 당시 총계리 고문서에 빠뜨려 죽였으며 수많은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금산의 모래터에서 생매장에 죽이는 비죽같은

0: 수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한 이놈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또 피해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야수무리 짐승무리들을 모조리 족쳐버릴 각오를 안고 맡은 농사일을 잘해서 기어이 다수확을 안아올 결심입니다.
1: 다음, 마자르에서 올해 여름이 역사상 가장 건조한 여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나라의 기상관측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여름기간 강수량이 74.1mm로서 1991년부터 2020년에 여름철 평균 강수량의 36%에 불과했습니다. 8일 수도 부다페슈트에 있는 관측소에서 두나이강의 수위는 관측일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유종, 김주연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기양식 및 조항선서 모임이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킨 혁명강력을 높이 받들고 거창한 병역과 전쟁을 일으켜 나아가려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가 비상히 승화되고 있는 속에

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국민들과 가정들은 국경절 78돌을 맞이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기념 국기기양식 및 조항선서 모임이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합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위원회, 성조항기관 책임일꾼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기념무의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호위하여 의식장에 엄숙히 들어섰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애국이 끓는 피로 역사의 험난한 초행을 과감히 해치며 값비싼 승리를 전취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세계의 정상에 거연히 떠올린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자긍심과 강력한 기상이 비껴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엄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영광찬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휘황한 미래로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망으로 작년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국가 수반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 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사랑하는 조국에 충성하여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무궁토록 이어가는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갈 것을 성스러운 국기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에 즈음하여 전 인민에게 보내는 축하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경절에 즈음하여 나라의 부강과 발전을 위해 줄기찬 창조와 진함없는 헌신, 책임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전국의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그리고 온 나라 가정들의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여정을 기원하며 조국과 온전한 숨결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해외 교포 조직들, 해외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고 해외 군사작전에 참전하고 있는 우리 군대 지휘관 병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각적 노력, 헌신적 기여에 의해 우리의 리상 실현은 계속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투쟁력 또한 격전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또한 해가 다르게 조선인민의 간구한 투쟁으로 하여 국위와 존엄은 선양되었으며 존엄 높고 강력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변혁하고 융성하는 시대를 더 빨리 당겨올 기세 또한 충촌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 협의 전진할수록 기쁨과 만족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리상과 포부가 더 먼저 크게 자라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보다 더 높이 더 많은 목표를 세운 예를 위해 투쟁하고 우리 시기의 발전을 힘있게 이룩해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은 우리 국가의 무한한 잠재력과 단결된 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명력히 과시하고 있으며 이 혁혁한 발전은 바로 다름 아닌 슬기로운 조선인민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고 언영하셨습니다. 김정은동 직계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정의로운 인민의 마음과 노력들이 불강력의 기동이 되어 우리 국가의 빛나는 오늘을 힘껏 떠받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 열렬한 애국의 감정, 그리고 조선인민의 뛰어난 재능과 강한 자존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다 강대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를 염원하게 하고 있다고, 이러한 공통된 지향은 우리 국가와 인민 모두를 단합시키고 국력을 끊임없이 충전시켜주고 있으며 세월을 당겨나갈 수 있는 자신심과 용기,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남겨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 보폭을 크게 하며 힘있는 전진을 일으켜나갈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위대한 인민, 슬기로운 인민, 영감한 인민이 가는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시고 전체 인민들과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의 따스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셨습니다. 위대하고 슬기롭고 영감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지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고 우리 국가에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틀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한 김정은 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 환호송이 장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국가건설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국가의 불멸한 영광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역사적 성업의 전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분투로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식에서 국경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식께서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전당목표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관건적인 전진행정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람과 용애를 안고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참가자들은 오매도 그리며 뵙고 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소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우리 진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우리 당과 뜻과 의지를 함께하며 지남없는 헌신으로 이룩한 노력적 성과들을 안고 9월의 경축행사에 초대되어 온 각 분야의 대표들을 따뜻히 축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용해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발전의 전리 없는 앙량기를 지속적인 상승기회로 이어놓기 위한 세 단계의 투쟁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건실하며 제일 슬기로운 조선 사람의 특질과 기계를 재현한 선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과 그의 일치분발하는 조리민적인 애국요리에 의해 강국 건설사에 또 한 페이지의 고창한 변혁기를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식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여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서

0: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 애국 근로자의 긍지 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 따라 우리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이상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해 나갈 충천한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1: 조선조항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어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붕포명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올 것입니다. 이민 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우리민 누구나 텔레비전을 통해 위화도의 어제와 천지개벽된 오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위화도는 압록강 상류로부터 씻겨 내려온 흙모래가 쌓여 형성된 모래섬으로서 모래 자갈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지구를 자갈동네로 불러왔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큰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곤 했는데 이고장 사람들은 그것을 미사로운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한 고장이 행복의 땅, 낙원의 땅으로 전면되었습니다. 1500동의 각이한 유형의 현대적인 온실 호동들과 남세 과학연구 중심, 문화주택들, 다양한 문화생활 기지들과 특색 있는 원림 경관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대온실 도시 신일주 온실 종합농장. 온실 남세바다, 유채꽃 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안아볼수록 뜨겁게 오려옵니다. 큰 물이 밀려오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친히 지휘하신 구조전투, 사방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물바다를 헤쳐나가는 고무단정에서 내리신 결심, 침수논우의 열차에서 채택된 당결정서, 큰물 피해를 입은 위화도 지구의 거창한 변혁을 위해 몸소 지도해주신 설계 형성안과 도면은 무려 수천 건. 그 중에서도 신이주 온실종합농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도해주신 설계안은 170여 건. 위화도 지구에 자연의 재앙이 닥쳐왔던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간에 10여 차례, 지난해부터 불과 1년 오간이라는 이 나날들에만도 무려 8차례나 찾아주시며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도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종비소동지의 그러고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욱 동지는 말합니다.
2: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희한하게 변모된 섬지구를 돌아보시면서 깊은 감에 잠기시어 온실 남세바다, 유채꽃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이 지구의 변천가정이 생생히 떠오른다고,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황폐화되었던 섬지구가 1년 남짓한 기간에 농촌 문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 기준으로 변모되었다고 잊지 못할 나날을 뜨겁게 추억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전변상이야말로 새 시대 전

0: 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사회주의 조선의 궁지 높은 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이곳 섬지구를 자체의 튼튼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방발전의 새로운 본보기, 우리 시대의 번영의 눈부신 상징으로 전면시키시려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개척과 창조의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그이의 용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찌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농장 도시의 오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새 시대 천지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신의주 온실종합농성의 눈부신 현실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순관 인민관의 결정체, 인민 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이며 마주오는 우리의 리상이고 우리 농촌의 극적 변화를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체적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바탕으로 가는 믿음직한 청년 전위로 억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위철혁 동무는 청년들이 강해야 당도 강하고 국가도 강해진다는 철석의 의지를 나누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당제 발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첫 시작부터 역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청년운동의 새 전기를 펼치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당제 8차 대회 이후 근로단체 조직별 대회로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를 제일 먼저 진행하도록 하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대회에 보내주신 육사서 소환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하도록 하시고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이라는 새로운 명칭에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상과 품모가 집약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2021년 8월 청년제를 맞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조선들의 탄원 진출한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과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 진출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을 만나 주시고 자신께서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한 동무들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동무들이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절절히 하신 말씀에도 뜨겁게 담겨져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전위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거리 완공이 가지는 의의도 크고 중요하지만

0: 보다는 중국 각지에서 모여온 12만 청년 대군이 군술 가정을 통하여 혁명 쪽으로 단련되고 성장한다는 의의가 더욱 크고 귀중하다는 하늘 같은 믿음을 안겨주신 우리의 아버지 문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북도 피해받고 전국에 파견되는 백두산 용청년돌격대 진출식에서 하신 뜻깊은 유설에서 청년 동맹은 항상 자신께서 믿고 내세우고 싶은 사회주의 군설의 전위부대라고 세상 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신 경례하는 아버지 문수님께서는 구호 유로차이나 흙먼지 날리는 문화문 북변의 군술장에 찾아오시어 우리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1: 우리 청년들을 참된 청년 혁명과 청년 애국자들로 키워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품속에서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은 청년 전위들의 대부대가 억세게 자라나고 있다고 하면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김경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평양시에서도 지난 5년간 수많은 청년들이 조니고리와 신의주 언실종합농장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에서 청춘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었으며 종든 수들을 떠나 당이 부르는 오륙고 힘든 처서로 영약 달려나갔습니다. 또한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오륙고 힘든 처서에 탄원 진출하여 오늘은 청년동맹 처급 일꾼으로 혁신자로 자라난 청년들과 교육과 과학, 생산 현장들에서 미훈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의 용기를 지닌 청년들도 배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류 용의군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주고 소녀의 몸으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우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서행의 주인공들도 수많이 자라났습니다. 이처럼 경례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 성장의 자양분으로 운명의 피줄기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일꾼들은 모든 청년동맹원들이 당제 구차대의 결정관찰을 위한 성스러운 요정에서 애국 청년의 술기와 혁명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귀향 사업과 조직정치 사업을 박력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 다음,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수력발전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력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관리국에서는 발전소들에서 설비와 구조물 보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전강 발전소에서는 수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창의관을 받아들여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세 기초 보강과 도중 취수구들의 물 통과 능력을 높이고 수로 정리도 안심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진강 발전소에서 변압기, 차단기를 비롯한 전기 설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수문과 구조물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용청년발전소와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다른 발전소들에서도 수력 구조물 보수에 필요한

0: 새로운 어기는 계획에 저태과학 관찰에 떨쳐나선 제지공업성 린비료 공업관리구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린전광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린비료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광산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시약, 부속품 보장 대책을 면밀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풍년광산에서 마광기, 파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 갱신과 4기 원판식 진공 탈수기의 동작 원활성 보장에 모를 받고 린전광 생산을 질량적으로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증산광산과 영유광산에서는 채굴과 박토 처리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채굴장 확장에 힘을 넣어 연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용광산에서도 교대 간 설비 인계 인수 사업을 엄격히 해서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과 함께 운반 능력 제고를 완강히 내밀어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1: 함경북도 농촌경리위원회 농포젖소목장에서 우량 품종의 젖소 마리 수를 늘리고 계절 조건에 맞는 과학적인 사양관리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젖제품 생산을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성혁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북도 농촌경리위원회 농포젖소목장 공정기사 리춘일, 작업반장 김운춘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그 우리 젖소목장에서는 젖생산량이 높은 우량 품종의 종자들을 확보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배율을 높이기 위한 인공수정 방법을 도입해서 지난해보다 우량 품종의 젖소 마리수를 1.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종자 수소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후보 종자 수소들을 원종체계 안에서 육종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제정된 절차대로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공정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품종적 특성에 맞게 쌍부치기를 진행해서 보다 우수한 개체들을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3: 목장에서는 방목공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방목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또 먹이 원천이 풍부한 풀판들을 구획을 정하고 순환식 방목을 조직해서 젖 생산을 현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사업도 정상화하고 느산수세약과 같은 수의약물도 자체로 지속 보장하면서 각종 질병들을 예방치료 대책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장에서는 저가공설비에 대한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위생안전성도 철저히 보장해서 맛과 질이 담보된 저제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당이 육아정책 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인디아의 마드하야 브라데시주에서 밀주 행위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8일 정부관리가 밝힌 데 의하면 지난 며칠 동안에 여러 마을에서 독성이 있는 가짜 술을 마시고 10여 명이 사망했으며 100여 명이 중독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밀주 행위에 가담한 10명의 혐의자를 체포하고 조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종수,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조항방송입니다. 위대한 용도 불멸의 업적. 경의하는 김정은 농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의하는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해결해서 긴장한 세멘트 문제를 일부 대상 권소를 처벌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경례하는 청백서 동지께서는 기사논처럼 숲 하나를 튀기는 식으로 사고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너덩계급 속에 들어가 중산을 호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면 얻어낼 일이 없다고, 경제적인 숫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변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결사관철의 맹세로 화답에 나선

조동실 조동사 정선호 동무의 이야기 2019년 7월에로 우리 마음 달리게 합니다. 그때 성은 세멘트 연합기업소에는 막중한 부하가 걸렸습니다. 온 나라 도처에 거창한 건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어디서나 요구하는 것이 세멘트였습니다. 문제는 그 어느 건설 대상도 소홀히 대할 수 없고 그 어느 대상이라고 해서 늦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세멘트 한 톤 한 톤이 천군만잡이었고 기업소의 현 실태를 놓고서는 바늘기만한 여유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상원의 노동계급은 경야는 총비서동지에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관철하기 위한 2019년의 사업을 힘껏 지원해 줄 것을 상원 노동계급에게 당부하신 경야는 총비서동지. 이런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하는 노동계급이 어찌 사악같이 일도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기업소의 위대한 우리 당을 시멘트 증산 성과

0: 본인의 노동 계급은 크나큰 행복과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못 잊을 그날의 화폭을 돌이켜보는 도시경영성국장 황명철, 평양건설위원회 평진건설관리국 진행위원장 이광덕 동지들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었습니다.
1: 방제 구사대회 이후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제일 먼저 찾으시오.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상원의 충천한 애국요리와 중산기세는 우리 당의 사상과 위협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온 나라를 영웅적 투쟁으로 부르는 동화로 될 것이라고 확언하신 경리하는 총기소동지의 숭고한 뜻대로 지금 온 나라는 상원의 중심, 상원의 기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전 기념 국기기양식 및 조항선서 모임이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내각위원회,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기념무의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호위하여 의식장에 엄숙히 들어섰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애국이 끓는 피로 역사의 험난한 조행을 과감히 해치며 값비싼 승리를 전취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세계의 정상에 거연히 떠올린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자긍심과 강렬한 기상이 비껴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엄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영광찬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휘황한 미래로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망으로 작년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국가 수반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조국과 온전한 숨결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해외 교포 조직들, 해외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고, 해외 군사작전에 참전하고 있는 우리 군대 지휘관 병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각적 노력, 헌신적 기여에 의해 우리의 리상 실현은 계속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투쟁력 또한 격정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또한 해가 다르게 조선인민의 간구한 투쟁으로 하여 국위와 존엄은 선양되었으며 존엄 높고 강력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병역하고 융성하는 시대를 더 빨리 당겨올 기세 또한 충촌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 업이 전진할수록 기쁨과 만족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리상과 포부가 더 먼저 크게 자라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보다 더 높이 더 많은 목표를 세운 내일을 위해 투쟁하고 우리 시기의 발전을 힘있게 이룩해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은 우리 국가의 무한한 잠재력과 단결된 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명확히 과시하고 있으며, 이 혁혁한 발전은 바로 다름 아닌 슬기로운 조선인민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고 운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정의로운 인민의 마음과 노력들이 불강력의 기동이 되어 우리 국가의

0: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틈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한 김정은 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 환호송이 장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국가건설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국가의 불멸한 영광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역사적 성업의 전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분투로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단재 구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관건적인 전진 행정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람과 영예를 안고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참가자들은 오메도 그리며 뵙고 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령영화 첫 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정령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 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입니다. 우리 조국 역사에 가장 거창한 번영기로 아로새겨진 전면적 부흥의 개척기는 우리 당의 성스런 정치 이념과 불패의 향도력을 건축혁명의 실체들로 뚜렷이 입증해온 새로운 건설혁명의 연대기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건축가 동맹 중앙위원회 부원 조범순 동무는 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빨간색 없는 최상의 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외하는 청비수동지께서 지니고 계시는 숭고한 뜻입니다. 경외하는 청비수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놔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새로운 건설혁명

0: 거부당한 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시해오신 밤 이어가신 험한 길들은 진정 끝이 없었습니다.
1: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부원 리진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활동 노정이 언제나 불허하였지만 지난 5년간은 사랑하는 인민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 싶고 세상의 것만을 마련해주고 싶으시오 스스로 일감들을 찾아 또마다 하시고 기적적 사변으로 이뤄내신 눈부신 개척의 행로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새 것이고 독창적이며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건설의 제원칙들과 방향들도 특출한 발견들이었고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지방발전혁명과 농촌혁명도 세상에 없는 것이었으며 당정책 집행열의가 거저되는 속에 솟아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시군병원의 표본들, 리상적인 농장도시와 현대농촌, 현대축산의 본보기 등 각 분야의 새로운 창조물들도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눈부신 변혁으로 충만된 조국의 발전상을 부듯이 체감하면서 우리 인민은 경례하는 청비수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 문명이 개화만마라는 행복의 락원으로 더욱 눈부시게 전변될 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2: 다음, 새 전망계획 기간에도 농촌 건설 정책을 완강하게 추진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남포시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에서는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요리를 고조시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점입식으로 들이대는 것과 함께 시공 단위들에서 대상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종합평가 사업과 기술적 지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습, 기능공 경기 등을 의의있게 조직해서 건설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였으며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각지 보통 교육 단위들에서 학생들 속에 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성예술학은 대동강구역 대학거리 고급 중학교에서 애국주의 교양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실리는 기사들에 대한 독보와 해설 모임을 실속 있게 조직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나라의 여권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 개양식을 비롯한 계기들이 학습과 조직 생활에서 모범적이고 좋은 일을 찾아하고 있는 긍정적 소행의 주인공들을 적극 내세워 누구나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김두역 고급중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출된 영웅들이 지닌 숭고한 조국애를 깊이 새겨안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정에 맞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 봉화고급중학교 대보소학교에서는 수업 전 교양 시간에 우리의 국기, 조국 찬가 등의 노래 보급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애국주의와 관련한

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 자국과 혁명의 미래를 가꾸는 영예로운 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이고 보람있는 사업입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애국자, 직업적 혁명가로 또바뚤리오며 긍지 높은 삶을 누려가는 복받은 교육자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뜨거운 추억 속에 돌이켜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제14차 전국 경원대회가 진행됐던 영광의 그날을.
1: 지금도 영광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14차 전국 경원대회 참관, 저를 비롯한 대참가자들이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한우를 목적으로

0: 치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때 다는 몰랐습니다. 영광의 기념 촬영이 시작되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중앙인의 천사에서는 경련한 총시동지 지도 밑에 우리나라의 전반 정치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13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당중앙 군사위원회 비상학대회의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날에만도 수시로 태풍 13호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불철주야로 사업하신 우리의 총시도 동지이셨습니다. 잠시라도 휴가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일꾼들에게 격려하는 총시도 동지께서는 태풍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원 내 참가자들을 만나 축하해 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시며 몸소 촬영장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1: 총진시 포항구역 포항거급중학교 교장 공운교원 박병수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육자들을 그토록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량은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것을 다시금 깊이 사교하였습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의 준엄한 정세가 조성됐을 때 선분교와 최전연 지대 산골 학교들의 자원 진출한 교원들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어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어주신 우리의 경야는 총비서동지. 못 잊을 그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배고 같은 충성의 마음으로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겨운 흉흉가로서의 깨끗한 양심과 헌신의 자업을 새겨가고 있는 이들 모두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쓰거진다고 하시면서 온 사회가 이들을 적극 내세워줘야 하며 그들이 지닌 흉흉가적 인생관, 후대관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격정이 오지런듯 싶은데 또 이렇듯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사를 이끄시는 속에서도 교육자들을 찾아 촬영장에 나오셨으니 그때 대회 참가자들은 천만 가지 국사 중에서도 교육사업을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량은 총비서 동지의 순간 뜻이 삼치와 끝없는 격정으로 오열을 터쳤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돌이켜보는 교육성 과장 홍황원 동지의 목소리도 뜨거움이 젖어 있습니다.
2: 그날 경...

0: 동 과장 홍광원 동지의 목소리도 뜨겁게 젖어 있습니다.
1: 그날 경야는 청소동지께 김체공업종합대학 강재장과 김종숙 군 심파소학교 여교원이 원나라 전체 교육자들이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삼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야는 청소동지께서는 이 꽃다발은 자신이 받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받으셔야 할 꽃다발을 다시 안겨주셨습니다. 이어 심파소학교의 여교원이 삼가 꽃다발을 들었을 때에도 경야는 청수동지께서는 그 꽃다발도 그에게 안겨주시며 인재용사를 잘하기 바란다고, 맡은 인재육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들을 따뜻이 거무경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온 차용장이 고세찬 감격의 열파로 꿇어 번졌습니다. 이 세상 가장 진기하고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모두 엮고 경야는 청수동지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교육자들만이 아닌 언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인데, 그 꽃다발에도 자신의 진정을 담으시어 교육자들에게 다시 안겨주시니 이런 크나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녕 교육자들을 구토로 아끼시며 온 세상이 부럽도록 내세워주시는 경야는 청수동지의 운정의 세계가 어려워 대참가자들 누구나 흐르는 눈물을 곧잡지 못하였습니다.
0: 참으로 그 시각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한생도록 잊지 못할 용감과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허나 위대한 어버이의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은 정녕 끝이 없었으니 한시바삐 학교에 돌아가 교표를 잡고 받아하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출발을 서두르고 있을 때 경야는 총비소동지께서는 태풍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 염려되시어 대회 참가자들을 한 이틀 평양에 더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다고,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에게 대회 참가자들을 마지막까지 잘 돌봐줄 때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위대한 오보의 이렇듯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은 사소한 불편도 없이 자기 초소로 돌아가 교단에 소개됐습니다. 부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한생을 바치고 하는 교원들을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내세우시며 교육자 살림지 건설도 몸소 팔게 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이끌어주신 경야는 총비소동지, 창립 70돌을 맞이한 김체공업종합대학을 차리신 그날에는 대학의 교원연구사들에게 몸소 깊이 허리 굽혀 인사하시던 위대한 오보이, 정용 경의하는 그이의 대같은 사랑과 믿음이 자양분으로 한록수로 끝없이 흘러들어 우리 교육자들은 조국의 미래와 이어진 흉룡의 교단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오보이 위대한 스승이 되시어 우리 교육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야는 총비소동지를 높이모시어 주체 교육의 존도와 내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일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당신을 통하여 전체 귀국인민에게 나 자신과 아제르바이잔 인민의 이름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즈음하여 당신께 최대의 축원을 드리면서 괴국인민에게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 이람 알리예브, 2026년 9월 7일 바쿠.

0: 저선민주인민공화국 국경절인 9월 9일에 주마요. 저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각하께와 저선민주인민공화국 정부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국무위원장 각하께서 건강하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과 저선민주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번영과 평화, 성공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즈음해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나 국가 대통령이 9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팔레스타나 국가와 인민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각하께 가장 중심으로 되는 축하와 따뜻한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국무위원장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친선적인 조선인민 조선노동당의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당중앙련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종신을 맞들고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고조시키며 철강제 생산을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생산장성의 기본 고리는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책 제철 윤합계엽서에서는 생산 현장에 애국으로 단결하자를 비롯한 구호와 표호, 직관 선전물을 게시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회의 실효를 높이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을

0: 지강제 청산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천리마지강윤학교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자율갱생의 효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강질 개선을 위한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매일 많은 강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각지 철광석 생산단위들이 자기 단위에 제시된 정책적 과업과 실천 방도들을 정확히 찾은 데 기초해서 철종광 생산을 보다 느려 금속공장들의 생산 종성화를 힘있게 밑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윤합기업소와 은밀광산에서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종광품위를 제고하는 등 질 높은 철종광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기술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종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룡광산에서도 교대가 교대를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기품을 높이 발휘하며 채굴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면서 광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초태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건재공업 부문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주력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3대 자원 중에서도 사상적 자원을 절대중시하는 당의 의도에 맞게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생산자 대중의 전진기술을 더욱 고조시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는 한편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기술혁신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건설의 전철을 굳건히 지켜갈 혁명적 열의로 충만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과감한 투쟁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장조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계통별 설비들의 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혁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 데 맞게 제품 생산과 재진 효율을 제고하는 선진적인 자료들을 구축하는 한편 설비들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부분 품들을 확보하는 사업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수탑의 성능을 갱신하고

다양한 식물 직장과 소재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로봇의 시간을 단축하고 로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서 생산 장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했습니다. CNC 작업반에서는 레이저 졸단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해서 생산과

중송 신의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충진 해산 남포 라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송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충진 해산 남포 라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으며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5도씨 27도씨, 신의주 18도씨 28도씨, 해주 16도씨 28도씨, 사리원 15도씨 28도씨, 강계 11도씨 28도씨, 원산 13도씨 26도씨, 함흥 13도씨 28도씨, 총진 14도씨 25도씨, 해산 8도씨 26도씨, 남포 16도씨 28도씨, 라손 15도씨 26도씨, 개송 16도씨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8일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체적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향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영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 가는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옥색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위초력 동무는 청년들이 강해야 당도 강하고 국가도 강해진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방제 8차 대회 결정관 출리한 투쟁의 첫 시작부터 역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청년운동의 새 전기를 펼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당제 8차 대회 이후 근로단체 조직 별퇴로서 총연동맹 제10차 대회를 제일

진에 가들어가신 중량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대회에 보내주신 육사 수안에서 총연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 애국총연동맹으로 계층하도록 하시고 사회주의 애국총연동맹이라는 새로운 명칭에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위상과 품모가 집약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경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2021년 8월 청년절을 맞으며 사회주의 군설에 어렵고 힘든 조선들의 탄원 진출한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0: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절절히 하신 말씀에도 뜨겁게 담겨져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전위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거리 완공이 가지는 우위도 크고 중요하지만 보다는 중국 각지에서 모여온 12만 청년 대군이 건설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성장한다는 의의가 더욱 크고 귀중하다는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신 우리의 아버지 원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북도 피해받고 전국에 파견되는 백두산 용청년탈격대 진출식에서 하신 뜻깊은 유설에서 청년동맹은 항상 자신께서 믿고 내세우고 싶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부대라고 세상 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구호 유로차이나 흙먼지 날리는 문화문 북변의 건설장에 찾아오시어 우리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그룹 안겨주셨습니다.
1: 우리 청년들을 참된 청년혁명가, 청년 애국자들로 키워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품속에서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은 청년 전위들의 대부대가 억세에 자라나고 있다고 하면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김경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평양시에서도 지난 5년간 수많은 청년들이 존이고리와 신의주 언실종합농장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에서 청춘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었으며 종든 수들을 떠나 당이 부르는 오륙고 힘든 처서로 영락 달려나갔습니다. 또한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오륙고 힘든 처서에 탄원 진출하여 오늘은 청년동맹 초급 일꾼으로 혁신자로 자라난 청년들과 교육과 과학, 생산 현장들에서 미훈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의 용례를 지닌 청년들도 배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류 용의군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주고 초녀의 몸으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우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서행의 주인공들도 수많이 자라났습니다.

0: 나오던 청년동 회원들이 당시 구차대의 결정관찰을 위한 성스러운 요정에서 애국 청년의 술기와 혁명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과 조직정치 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수력발전 부문의 일꾼들과로 동계급이 전력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관리국에서는 발전소들에서 설비와 구조물 보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전강 발전소에서는 수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창의구안을 받아들여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기초보강과 도중 취수구들의 물 통과 능력을 높이고 수로 정리도 안심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대책을 면밀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풍년광산에서 마감기 파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 갱신과 4기 원판식 진공 탈수계 동작 원활성 보장에 모를 박고 린종광 생산을 질량적으로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증산광산과 영유광산에서는 채굴과 박토 처리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채굴장 확장의 힘을 넣어 연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용광산에서도 교대 간 설비 인계 인수 사업을 엄격히 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과 함께 운반 능력 제고를 완강히 내밀어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1: 함경북도 농촌경리위원회 농포 젖소 목장에서 우량 품종의 젖소 마리수를 늘리고 계절 조건에 맞는 과학적인 사양 관리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젖

0: 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카나다 수상이 8일 한 연설에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 카나다의 주권과 공업의 핵심 리익을 위협하는 부당한 요구 조건을 들이대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협상을 중지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행동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아서 당하는 피해보다 크지 않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국가적 단합을 이룩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미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카나다의 보복 관세가 정식 효력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종옥,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0: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경의하는 정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새로 건설된 운수물놀이장에서 있은 실지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방송극 사랑의 차침소리.
1: 아니 이제야 오시오? 아니 어디 갔다가?
2: 어머니.
1: 아이고나.
2: 저옵니다.
1: 아이고. 아니
2: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1: 별이 아버지라고만. 어서 들어오게.
2: 예.
1: 어? 에이구, 난 또 우리 영감인 줄 알고.
2: 예? 아버님은 어디 가셨는가요?
1: 알게 뭔가. 아침에 나가서는 글쎄 요지가 안 들어와 이러지 않나.
2: 아직도요?
1: 어.
2: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1: 참. 아니, 내일이 영감 생일이 아닌가. 그래, 별이 엄마랑 애들이 생일상을 차리는 문제랑 두루두루 토론하자고 아 지금 꽃 기다리다 방금 갔네.
2: 나도 그래서 일을 끝내자마자 늦은 고름을 한 건데.
1: 그런가? 헌데 자네 설비과장 일은 잘 되겠지?
2: 아 그럼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문수물놀이장은 지금 매일같이 명절이랍니다.
1: 원 저런.
2: 굉장하지요. 그야말로 사람 바다이요, 사람 바다. 야, 지금처럼 바쁘긴 처음입니다.
1: 아이고, 자네가 쓰고 많겠구만. 아이고. 아니.
3: 여보, 로친.
2: 아니, 아버님이?
1: 영감, 정신이 있어. 아, 지금이 대체 몇 시요?
3: 로친, 맞춰보. 내 예? 오늘 어딜 갔다 했는지.
1: 아니, 이 영감이 정말 도대체 어디게요?
3: 물놀이장에 갔댔어. 새로 완공된 저기 저 문수물놀이장에.
1: 아니,
3: 별이 아버지도 마침 와 있었구만.
2: 예. 아버님, 그러니 우리 물놀이장을요?
3: 아. 그런 걸 공연이 하시버게 사위. 물놀이장이 곤마형부터가 아이 혼을 다 싹 빼더라니까.
1: 예?
3: 자넨 참 좋겠어.
1: 뭔 영감도 참. 아니 아무리 그렇더래도 아, 저 시계를 좀 보라고요. 이거야 아, 간이 말라서.
3: 로친, 아, 한껏 즐기고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느라니 아닌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 아, 글쎄 그 안에 야외 물놀이장과 실내 물놀이장까지 있어 사계절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또 각종 현대적인 유희시설과 운동실, 체육관, 편의 봉사시설들을 비롯해서 아 그야말로.
1: 그리고 나도 신문이랑 텔레비전을 보고 아우다. 에? 다른 나라에는 기껏 6개밖에 없는 최신식 물 미끄럼대가 거긴 14개나 되고요.
3: 어이구나.
1: 수용수조, 파도수조, 초음파수조, 폭포수조에 하여간 다 돌아보제도 어. 하루품에 모자란다는 걸 영감 혼자 다 하는 것 같소다래. 그렇지 않나 이 사람아?
2: 예, 어? 옳습니다.
3: 그래, 그래. 하여간 희한하기가 이를 데 없다오. 네, 그 조금만 젊어서도 한번 가보는 건데.
2: 아버님도요?
3: 그럼
2: 좋습니다. 내일이 마침 아버님의 생신날이겠다. 어머니랑 함께 물놀이장에 가서 한껏 즐겨보십시오. 이번엔 진짜 구경을 하시란 말입니다.
3: 그게 정말인가?
1: 아이고, 아이고야 이 사람아. 아니 이른에 난 우리가 젊은 축들 속에 잔뜩 끼어서

0: 약속했다고. 사람들이 웃네. 웃어.
1: 야, 그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거긴 노인들을 위한 독수토도 다 마련되어 있답니다. 순간에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독수토가 말입니다.
0: 그렇구나.
1: 그게 정말인가? 로친.
0: 예.
1: 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위한 아동물 공원, 아기를 안고 오는 어머니들을 위한 수조까지 다 있습니다. 그야말로

0: 남녀로서 각계층이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인민의 물놀이장 물유리장입니다.
1: 원조론.
2: 아버님, 어머님, 그 모든 것을 바로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 112호권의 물놀이장 형성도안을 보아주시며 하나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라 일에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른 새벽과 깊은 한밤에도 먼지는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어 공사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답니다.
3: 우리 원수님께서?
1: 원수님께서? 예.
2: 그이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물궁전에서 한번 청춘을 되찾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3: 좋구만. 로친.
1: 예.
3: 옛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1: 예. 그렇지 않고요.
2: 그래.
1: 아니고 말만 들어.
2: 그래 여보. 가겠어? 안 가겠어?
1: 좋소다. 나도 가겠소다.
2: 그렇지.

0: 요리장 관리 운영에선 첫째도 둘째도 설비 관리가 기본이야. 그러니 책임성을 더 높여야겠어.
1: 알았습니다. 그럼 믿겠어. 걱정 마십시오.
2: 과장 동지!
0: 아니, 요리 동무가 웬일이오?
2: 야, 과장 동지! 저 안내 장식탑에 설치한 시계 말입니다. 어. 뭐든 지 며칠 됐는데 아직 대책이.
0: 시계?
2: 예.
0: 그거? 인차 대책이요.
2: 예.
0: 지금 수리공들이 모두 펌프실에 들어가 그러지 않소.
2: 아니, 그럼 언제?
0: 야, 요니 동무요. 자, 좀 둘러보. 우리 물놀이장은 당에서 품들여 마련해준 현대적인 설비들로 꽉 차 있지 않소. 그야말로 하나의 큰 공장과 맞먹는단 말이오. 그 어슷한 걸 정상 가동시키자고 해도 품이 헐치 않은데 그 후회복이요.
2: 예? 또 후회요?
0: 아, 인차 수리하자는데.
2: 아, 정말.
0: 참, 연희 동무.
2: 예.
0: 오늘이 우리 장인의 생일인데 물놀이장 구경을 하시겠다는만.
2: 어머나.
0: 그럼 이거 동무가 안내를 좀 맡아줘.
2: 예.
0: 아, 저기 마침 두루들 오시는만.
3: 아, 이거 정말 굉장하구나.
2: 예.
3: 굉장해.
2: 아이구나.
3: 로틴, 아, 여기가 정말 물놀이장이 맞긴 맞소.
2: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너무 황홀해. 말이라 안 나갑니다.
0: 아버님, 어머님, 오셨습니까? 우리 요니 동무입니다.
3: 그런가?
4: 그런가?
2: 안녕하십니까?
4: 예.
3: 수고합니다.
2: 아버님, 생신날을 축하합니다.
3: 아이고, 고맙습니다.
4: 연희 동무, 물놀이장이 정말 희한하오다.
2: 어머님.
0: 아버님, 점심 식사는 이미 토론한 대로 손님들도 통해야 하니 여기 물놀이장에서 가까운 총리벽 식당에 물려놓았습니다.
4: 그런가?
0: 제 먼저 거기 가 있겠으니 12시까지는 꼭 오셔야 합니다.
4: 에이, 그렇지 않고.
0: 오지처럼 또 지각하지 마시고요.
3: 알겠다니까. 이 귀가 절도록 들었네. 아, 벌써 몇 번째나 말하나.
4: 밥 넣으라고. 내가 곁에 있으니 오련하려고. 내가 책임지지.
3: 로틴도.
0: 연희 동무, 그럼 부탁하오.
2: 예, 맘 놓고 식사 준비나 잘하십시오.
4: 아이고, 이보 연희 동무.
2: 예.
4: 이 모든 걸 다 우리 원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단 말이지요.
2: 그렇습니다, 어머님. 우리 문수물놀이장은 경리하는 청수동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인민의 문화수식터입니다.
4: 그래.
2: 저길 보십시오. 저렇듯 현대적인 물미끄럼대의 발판 하나에도 수조 하나, 타일 하나에도 지역 우리 병사자들의 이 벅장에 이르기까지 그 위에 병대의 손길이 가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 가슴 뜨거운 낮과 밤을 다 알기에는.
4: 아이고.
2: 참, 아버님. 저기 급강한 물미끄럼대를 보십시오. 산복의 무더위가 계속되던 깊은 밤, 저 높은 곳에까지 오르신 경리하는 청부서동지께서는 경사각도가 더 아찔하고 난도가 높게 설치해주자고. 그러면 새 것에 민감한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허탕하게 웃으시었습니다.
4: 정말. 아이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 게. 아이구나.
3: 아니, 우리 원수님께서 저렇게

0: 높은 곳에까지 오르셨단 말이오.
1: 예, 아버님. 자, 이제는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어? 그럼
2: 연일덕무 고맙수다.
0: 예. 자, 그렇지. 예. 뭐라고 있어. 우리도 어서 저 사랑의 물결에 몸을 씻자고요.
2: 그러자요. 에이구, 애들처럼 덤비긴 왜? 아이고, 왜 그렇게 덤비시오?
0: 그렇지. 아, 왜 동작이 그리 굴뚱?
2: 예? 네?
0: 자, 그럼 난 물에 먼저 들어갑니다.
2: 아이고, 저런 영감! 아, 같이 가자고요.
0: 그나 아, 로친. 아, 여기 덕수터로 빨리 올라오라고요.
3: 갑니다, 아이오.
2: 예. 아니, 저건 뭐야? 춤. 어이구야. 멋있어라. 아이고, 영감. 난 저기 관송열차식 물 미끄럼 때부터 먼저 타겠구나.
0: 뭐라고? 아, 독수 소리 때문에 안 들려. 아니, 저렇지, 저거 어디로 가는 거야? 저것 봐라, 물 미끄럼대를 혼자 타자고? 저렇지, 러친! 아, 기다리라고요. 같이 타잔데.
2: 정말 좋다.
1: 아이고, 뭐니나. 아이고, 이 영감이.
0: 자, 내려간다. 으차.
3: 아이고.
0: 야, 정말 멋있다. 정말 굉장해. 아니, 로친 인상이 왜 그랬어?
1: 말도 마시오. 난 저 물 미끄럼대를 탔다가 이 심장에 다 내려앉았수다. 아이고, 그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온다는데.
0: 아이고, 그래도 뭐. 오늘 보니 로친이 그 듣기 싫은 그 고함 소리가 금강산 손녀의 노랫소리 같던데 뭘.
2: 예? 이거 참 영감도.
0: 로친, 난 예. 뭘 모르고 저 파도 수조에 뛰어들었다가 아이고, 아, 글쎄, 갑자기 동해 파도 같은 물폭포가 삽시에 덮쳐든다는데. 아이고,
2: 아이고, 제 혼자 영감한 척 하시더니.
0: 그래, 그래. 아, 정말이지. 여기에 해금강의 풍치가 없나, 지하명성 영문대굴의 절경이 없나, 아름다운 금강산의 기암괴석과 같은 휴식터들과 식당, 봉사망들까지 그쯤이 차려져 있으니.
2: 정말 그렇수다. 아이고, 좋다.
1: 가만, 식당. 영감, 이거 12시가 다 되지 않았소?
0: 벌써? 어디? 로친도 이제 늙었구만.
2: 뭐요?
0: 아, 로파심이 많아졌다 이 말이요. 저길 좀 보라고요. 아직 한 시간 남짓이 시간이 있는걸.
2: 어디요?
0: 아, 저기 탈의실 앞에 있는 안내 장식탑에 설치한 시계가 안 보여요?
2: 아이, 정말 그렇수다. 에이구, 내 공연이.
0: 여보, 로친. 예. 우리 또 즐겨볼까?
2: 그러자구요.
0: 가만. 이젠 저기 가서 한번 교랑 타기나 해봐.
1: 아니, 영감. 아니, 그 나이에 어쩌려고. 영감!

0: 여보, 우리 도착하셨어?
1: 아, 속상해. 아직도 보이지 않아요.
0: 뭐요?
1: 분명 12시라고 말했지요.
0: 그럼. 아니, 그만큼 시간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정말. 아, 그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1: 뭐예요? 당신 정말?
0: 됐어. 여보, 그 식당 안에 들어가 봐. 친척들이랑 아버님의 장기 친구들까지 숱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아, 이러다 정말 대사망치겠어. 차 이거.
1: 아, 여보, 혹시 이거 무슨 일이라도?
0: 여보, 내일 얼른 물놀이장에 갔다 올 테니 당신이 들어가 선인들에게 다시 양해를 거. 어?
1: 아니, 여보, 여보!
0: 아니, 그렇지. 여기서 뭘 그리 쳐다보는 걸까? 어?
1: 영감? 저게 대체 뭐예요?
0: 뭘 말이야?
1: 아, 저기 저 바가지처럼 생긴 건 말입니다.
0: 바가지?
1: 응.
0: 저런? 로친.
1: 예.
0: 저건 바가지가 아니라 물덩이요. 물덩이. 그 정말 신통하다.
1: 저거? 저걸 보심. 물덩이가 기울어지우다. 아이고, 저러다 거꾸로 뒤집어지면.
0: 아, 그럴 수 있다오? 밑에서 올려다보던 저 숱한 사람들이 영락없이 벼락을 맞지. 물벼락을 말이오.
1: 정말 신통하다.
0: 그렇지. 아, 여기 와보니 10년은 더 젊어지는 것 같소.
1: 예.
0: 정말이지. 이 물놀이장의 곳곳에서 오직 인민을 부르시는 우리 원수님의 자유로운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구나.
1: 영감.
2: 야, 어머님. 여기 계시는 걸 지금껏? 야, 아버님 아직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0: 아니, 연이 너무 내그러.
1: 왜?
2: 화장동지가 12시까지는 식당에 꼭 오시라고 했는데.
1: 이거 입어라고. 아직 시간이 되려면 멀었어. 저 시계 좀 보라니.
2: 야, 참 속상해. 어머니, 저 시계는 뭐 준 겁니다. 어? 아, 벌써 13시가 다 되었는데요, 뭐.
0: 뭐라고? 아니, 시계가 뭐 줬다?
1: 13시?
0: 아플싸.
1: 영감, 이걸로 줘.

0: 물놀이를 하느라 맥이 빠져. 그래. 아이고, 진짜라.
1: 영감도 놀긴 놀고 쓰다. 아니, 이젠 시계가 뭐 준 것도 가려 못 보시오.
0: 아이고, 참. 냉돌 알톡이 있었나.
1: 이제

0: 地下。
1: 아이고저길보게라동갑내기가이제야나타났군
0: 아여러분네들아휴이건늦어서정말안됐수다
2: 예
0: 아내오늘무슨실수를
2: 야아버지얼마나기다린줄아세요
0: 아
2: 에이참어머니
3: 아이고별이엄마야이거네무슨정신에아이고시계가뭐준것도모르고
2: 예시계라니요
3: 아그안내장식탑에설치한시계말이지요
0: 예
3: 우리도전에그걸모르고두시간이나늦어나왔다고 그통에세버리야가버라지 하며실컷놀았지요 그래요
0: 아정말이지내오늘별세상에갔댔수다별세상에요
3: 그러니그아주머님넨오늘늦긴했어도행복한지각을한셈이우다안그렇소
2: 예
3: 아이고야
0: 자이젠그만들웃고어서식당으로들어들가자고요어서요
4: 예

0: 시간을 보냈는데도 아직 직성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 그래.
1: 예?
0: 내일은 그 우리 동갑내기들을 추동해가지고 또 가봐야 할 것 같소.
1: 아이고, 영감도.

0: 그렇게까지.
1: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다니. 종명, 이 땅에 흐르는 우리의 시간, 인민이 누려가는 행복의 그 시간은 위대한 우리 오보이의 사랑과 헌신의 역사가 되어 끝없이 흐르는구나. 얘들아. 아버지, 전원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영원히 울려갈 저 문수물놀이장의 시계 초침에 언제나 이 심장의 박동을 맞춰 살렵니다. 그래야지.
0: 그렇지.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명가극 밀리마 이야기하라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밀리마 이야기하라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현명한 영대에 의해서 1970년대에 피바다식 가극으로 새롭게 창작된 5대 혁명가극의 하나입니다. 그럼 서장에서 나오는 음악 설레이는 밀리마 이야기하라와 제1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이 시간에는 부르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트럼베트 덕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르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트럼베트 덕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요리소 씨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요리소 씨 37번 회룡과수 농장의 묘목 분조장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로금 구성 우리 당의 수건이 떠올린 평양 번영기. 19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9시 47분 인생과 대 이런 제목으로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이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48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내가 사는 시대.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7시 18분에는 특집 충성과 애국의 한결만을 걷는 상운노동계급. 8시엔 음악을 보내드리고, 9시 온유로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오보이 사랑은 육아정책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4시에는 온포근로자휴양소 소장 조미숙 동지의 실담을 보내드립니다. 온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더듬어 볼수록 15시에 보도가 있고

요리소 씨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요리소 씨 37번 회룡과수 농장의 묘목분조장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로금 구송 우리 당의 수건이 떠올린 평양 번영기, 19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9시 47분 인생과 대 이런 제목으로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예보, 스물두시 보도가 있고 스물두시 33분 방송국 사랑의 주사바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리고 23시 32분 흉년가극 음악감상 시간,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시대.
1: 내가 사는 시대는 이름도 많아라. 건설의 시대, 농촌 진흥의 시대,

0: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인디아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정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귀국의 장군이래 즈음하여 인디아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인디아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전통적인 친선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이러한 친선의 유대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실 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인디아 공화국 대통령 드로우파디 무르무 2026년 9월 10일 뉴델리.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유엔 사무총장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이래 즈음하여 나의 인사를 보냅니다. 국경절은 한나라가 고로운 요정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망을 되새겨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또한 국경절은 전 지구적인 도전들에 대응하는 데서 대화와 연대성이 가지는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세계는 전쟁 종식과 새로운 전쟁 방지, 기후비상사태 대응, 불평등 해소, 강력한 기술력의 책임적인 인도와 같은 긴급한 도전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과 기타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개발 목표를 달성하며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다무적 협력에 대한 새로운 관여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로부터 나는 2026년 7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주재 유엔 상주 조종자 저의 콜롬바노 선생의 조선 방문 기간 그를 환대해 준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의 사의를 표합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으며 나는 다시 한번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2026년 9월 9일 뉴욕.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국왕이 축조를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들이 국경제를 경축하고 있는 시기에 앞날에 대한 훌륭한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나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여 전 세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열렬히 희망합니다.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국왕 찰스 3세 2026년 9월 7일 런던. 다음 바람새 찬 전야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업근로자들의 진정과 수고를 뜨겁게 헤아려 주시며 대같은 사랑과 믿음만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당제 9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빛내려는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열의가

0: 제돌 종축위원회에 참가한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몸 가까이 부르신 중리하는 청시동씨께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종신력을 분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며 구두리 지난 조계강 전쟁 시기 존씨 식량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린 존세대 농업 근로자들의 투쟁 종신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국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식량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려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쌀이나마 들어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종리하는 청시동지의 졸졸한 당부를 언제나 깊이 새기고 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총폭발시켜 나감으로써 농업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반드시 이루게 나갈 교리에 넘쳐 있습니다.
1: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는 데서 농업근로자들과 농업명문들에 대한 사상사업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업명총학연회 부부장 리오경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날로 변모되는 사회주의 농촌의 현실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농업민군들에게 있어서 현실과 밀접히 결부된 사상사업은 보다 큰 실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구민중앙위원회에서는 이에 맞게 일꾼들이 늘 현실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함께 일하며 당정책 관철의 몇설도 찾고 대중의 심리에 맞는 사상사업 방법들을 적극 탐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는 데서 농구민 일꾼들의 역할이 관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질이 혁명의 요구, 시대의 지향으로 되고 있는 오늘 우리 농구민 일꾼들이 정치의식을 높이기에 꾸준히

0: 주체 농법과 순진 농업과학 기술의 발굴 뿐 아니라 여러 부문의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지닌 실력가형의 일꾼이 되어야 농업 근로자들과 농구민군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각지 농구민 일꾼들은 자기 지역, 자기 단위 농업 근로자들과 농구민군들이 사상중심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언제나 농구민군들 속에 들어가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선전자, 교양자가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저순농업 근로자 동맹 제10차 대회를 소집함에 대하여. 저순농업 근로자 동맹 제10차 대회가 2026년 11월 상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농업근로자 동맹 앞에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 정치조직,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을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앞장에서 받드는 참다운 농촌혁명과 애국적인 농업근로자로 준비시켜야 할 용이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 제9기 제13차 전원회의는 총결기간 동맹사업정령을 심도있게 분석총화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새 전망계획기간 알곡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데서 농근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10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장엄한 새 시대를 줄기차게 이뤄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동맹사업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전환적 계기로 될 것입니다.
2: 다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8일과 9일 재중조선인 정연 앞에서 경축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 정연 앞에 재중조선인 여성협회, 재중조선인 청년협회, 재중조선인 정연 앞에 길림지구협회 길림시 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위원고자 황백하 가족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또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심양과 단동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부들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와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문헌에 재중초선인 정연합회 본부와 중남지구협회, 련영지구협회의 일꾼들,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중초선인 정연합회 본부 회의실에서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보도에 대한 학습과 좌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중초선인 정연합회 본부 일꾼들과 재중초선인 정연합회 련영지구협회 심양시 지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최은복 의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인민정권 건설 노선을 제시하시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위대한 수령님의 당과 국가 군대로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시었으며 가장 준엄했던 1990년대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우리의 사회주의를 영일롭게 수호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이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위력한 신형 구축함들이 취역되어 조선민군 해군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진정 경이하는 원수님은 이 행성에 다시 없을 위대한 태양이시며 가장 높은 권위와 웅지를 지니신 천하제일 명장이시라고 긍지높이 말했습니다. 재중초선인 정연합회 일꾼들과 회원들은 세상이 열백건 변한다 해도 경이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중직하게 받들며 정연합회 조직을 주체의 애국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한편 재중초선인 정연합회 연변지구협회, 목단강지구협회, 할빈지구협회,

0: 중남지구 협회 지부들에서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항일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회고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경축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장군 78돌세 점하여 중국 조직 우리나라 대사관이 8일 경축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팽총화 동지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외교부, 국방부, 상무부, 문화 및 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 办公室, 최고인민법원, 국가안전부, 국가이민관리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중화전국총공회, 공산주의청년단, 중화전국부녀연합회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등이 초대되었습니다.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 리룡남 동지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리룡남 동지는 공화국이 걸어온 78년의 역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용도 밑에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온 자랑찬 승례로 오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생에 올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위업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에 의해 전면적인 국가 부흥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용도 밑에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발전과 번영의 신화적인 창조로 정의의 보루, 평화소의 송새로 누리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언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 로세대 용도자들께서 몸소 마련하시어 귀중한 전략적 유산으로 물려주신 조중친선협조 관계는 두당두 나라 수뇌분들의 관심 속에 보다 새로운 단계에서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조중친선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용도 밑에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협과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굳건히 지지송환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팽총화 동지는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하여 조선 당과 정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공화국 창건 후 조선인민은 독립자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78년간의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 사회주의 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고 국가의 면모를 일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연간 김정은 총비서께서는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을 현명하게 용도하시어 각 분야에서 풍만한 성과가 이룩되도록 하시었다. 그 일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용도 밑에 형제적 조선인민이 새로운 요정에서 보다 새롭고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추구한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해 6월 습근평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과 그 의의에 대하여 지적하고 중조 친선은 두당두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공동의 소중한 재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김정은 총비서께서 이끄시는 조선의 사회주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중조 쌍방의 공동리, 훌륭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도 변함이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선 측과 함께 중국 측은 두당두 나라 최고 용도자들의 중요 공동 인식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조를 확대 심화시켜 중조 친선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도록 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한편 공화국 창군 78돌세 즈음하여 중국 심양조제 우리나라 정용사관, 정용사관 단독지부도 4일과 8일 경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0: 온 나라 인민들이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를 안고 당제 구차대배 결정관철을 위한 창조대전에 매진하고 있는 속에 자강도에서 장강군의 수력발전소를 일도 세우기 위한 건설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랑림호의 물을 생산 원천으로 하는 능력이 큰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기를 보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11일에 진행된 착공식에는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성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신창길 동지의 착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숭고한 인민과를 지내시고 정력적인 용도로 건설의 대본영기, 지방건설의 사회전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계정신을 창조한 자강도 인민들이 당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기치를 들고 내달리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으로 발전소 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불굴의 애국정신과 충촌한 기백으로 힘차게 투쟁에 나아가는 자강도 사람들의 본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발전소 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가 있었습니다.
1: 당중앙연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맞들고 덕촌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 탄광들의 운반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현행 생산을 밀고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에 맞게 중심고리와 선우차를 바로 정하고 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한편 대중의 종신력을 불러일으키는 현장 경제 선동을 공세적으로 벌이면서 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활발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월봉갱과 회둔갱 사이의 갱도 굴지를 맡은 윤합기업소의 김혁 청년돌격대와 덕촌 탄광 리수복 청년돌격대 등 탄광 청년돌격대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월봉 탄광 용구와 중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앞선 작업 방법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두 목, 세 몫을 맡아 해제끼면서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장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공사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생산과 솔치트를 제작해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용기와 분투로 당결정관철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덕촌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적극적인 혼신에 의해서 월봉 탄광 3단계 벨트 콘베아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0: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라흥 콘크리트 침목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모를 받고 침목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침목을 증산할 혁신적인 목표를 세우고 당결정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일꾼들은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 선행시키는 한편 설비들의 정상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해결하면서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불길 높이 능률적인 철근 교정 및 자동 절단기, 자갈 세척기를 창안 제작해서 원가를 줄이면서도 침목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공장에서는 공정별 연계를 보다 강화하면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행 공정을 담당한 채석 직장의 노동자들은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계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자갈 파쇄와 선별 작업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침목의 질 제고에 중심을 두고 침목 직장에서는 앞선 작업 방법으로 철근 가공을 제때에 따라 세우고 혼합물의 배합 비율을 정확히 보장하면서 천정 기증기와 인장기, 진동기 등의 운영을 정상화해서 일정 계획을 틈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수 직장과 공무 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노동자들도 모래 보장과 설비 보수 등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연대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길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라흥 콘크리트 침목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현존 능력을 효과 있게 이용하고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침목의 질량적 장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그 다음,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9일 기자회견에서 소방의 반러시아 광중을 규탄했습니다. 그는 서방 나라들이 도이칠란드에서 무인기 사건을 연출하고는 모든 방면에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무인기 사건 이후 발생한 유럽에서의 반러시아 광충을 사전에 기획된 긴장 교과 술책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서방 나라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반러시아 기운을 유지하여 저들의 중요한 정치 경제적 실책들을 덮어버리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가피한 무장 충돌에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나라들의 군수 업체들의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고 그는 폭로 단죄했습니다. 지난 8월 도이칠란드의 한 비행장에서 폭발물을 장착한 무인기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유럽 나라들은 이를 러시아의 행위로 몰아붙이며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명성 종회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씨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7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으며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평송 28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9도씨, 원산 27도씨, 함흥 29도씨, 총진 25도씨, 해산 26도씨, 남포 29도씨, 라손 26도씨, 개송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남포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후 밤한때 흐리겠으며 해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해산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한때 흐리겠으며 개송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8도씨, 26도씨, 신의주 19도씨, 28도씨, 해주 19도씨, 26도씨, 사리원 18도씨, 26도씨, 강계 13도씨, 26도씨, 원산 17도씨, 25도씨, 함흥 16도씨, 27도씨, 총진 17도씨, 24도씨, 해산 11도씨, 24도씨, 남포 18도씨, 27도씨, 라손 17도씨, 25도씨, 개송 20도씨, 24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의의 있는 날이 각하의 용도 밑에 진보와 번영을 위하여 전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을 더욱 고무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진선의 유대와 허상 유익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와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봉할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하께 다시 한번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브라보워 수비안토 2026년 9월 8일 자카르타. 다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타이왕국 국왕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점하여 각하께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면서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0: 비가 있을 때마다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 배양, 육성하는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해나갈 데 대해서 강조하곤 하셨습니다. 또한 두해전 8월에 진행된 역사적인 지방발전사업협의회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방발전 정책을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확대 심화시켜 주심으로써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셨습니다.
1: 지금껏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지방 변혁의 대업을 수행하는 위대한 연대가 흐르고 있는 오늘,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이 가지는 의의는 날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원 차성일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방의 진흥, 국가의 번영을 위한 힘은 현대 과학기술을 소유한 근로대중을 육성하는 데였습니다. 경의하는 청주사동님께서 밝혀주신 바와 같이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자면 전체 인민이 현대 과학기술에 접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요구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정교한 체계를 세우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

사회경제종합대학을 비롯한 해당 단위의 일꾼,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20개 시 군들에 건설되는 종합봉사소 도서관들의 표준화된 종합정보봉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과 도서관의 운영을 맡아 할 종업원들에 대한 기술 전수를 주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준공된 강동구가 종평군 개풍구역 종합봉사소 도서관들을 운영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 인민들이 제기하는 창발적인 의견과 요구를 종합하여

0: 정보봉사체계의 기능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 인재 방침을 높이 받들고 누구나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애국적인 인재가 되어 너도나도 지식과 기술로서 이바지할 때 지방진흥은 앞당겨지게 되며 지방의 획기적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국가의 부흥장성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1: 강제 구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강제 설비 조립 사업소에서 새로 일떠서는 지방

0: 가공과 조립 등 공정 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여 설비 제작의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했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방점 밑에 필요한 자재와 전동기, 감속기 등을 원만히 확보하고 노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대상 설비 생산에서 빈틈이 없도록 여구성을 높였습니다. 선행공정을 맡은 재관작업반들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으로 관 굴곡기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지구를 제작하고 유압식 절단기의 보조 계통을 실용적으로 개조하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공작업반에서는 기대공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제고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선반, 후라이스반, 볼반 등 설비 가동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높아진 계획 수행을 위해 기술준비실의 설계원들과 현장기사들도 노동자들과 창조적 지혜를 합쳐가며 생산 활성화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앞장에서 받들어 갈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강제 설비 조립사업소의 노동계급은 자체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도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당의 은정 속에 새로 일도선 은파군과 황주군의 신규공장들에서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질 높은 제품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경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모든 제품들이 생산하면 할수록 질이 더 높아져야 하며 같은 품종이라도 다양해야 하고 특산물의 품종수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당 정책적 요구를 종업원들 속에 깊이 심어주면서 품종 확대와

새 제품에 대한 평가를 군중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해서 생산자들의 의욕을 높여주며 찹쌀 고추장, 사과 단조림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다양하고 윤택하게 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곳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밀 가공품의 품종수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나하나 모관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20

곳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8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9도씨, 원산 27도씨, 함흥 29도씨, 청진 25도씨, 해산 26도씨, 남포 29도씨, 라손 26도씨, 개송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남포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기일기예보입니다.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9월 14일과 15일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8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

0: 조선조항방송입니다. 위대한 용도 불멸의 업적. 경의하는 김정은 농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이하는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조국의 모습이 더욱 변모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 대상 건설장들이 거세찬 창조의 숨결을 가슴 벅차게 안아볼 때마다 우리 민 누구나 불러보는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입니다. 당에서 바란다면, 조국과 혁명의 요구라면 어떤 나름찬 것이라도 무조건 해내며 오직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걸어온 상원의 노동계급. 그들은 당이 지시한 투쟁가업을 수행하기 위한 오늘의 진군에서 시대의 맨 앞장에 서 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걷는 상원 노동계급.
1: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일꾼들은 방대한 건설계획 수행에 필요한 세멘트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형편에서 긴장한 세멘트 문제를 일부 대상 건설을 저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격려하는 청배서 동지께서는 기사논처럼 숲 하나를 튀기는 식으로 사고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노동계급 속에 들어가 중산을 호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경제적인 숫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변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에 귤사간초의 맹세로 화답에 나선 상원 노동계급은 충성과 애국의 힘, 사상정신의 힘으로 맡겨진 과제를 빛나게 관철하였습니다.
0: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박설성 동무의 이야기 들을수록 지난 12년간의 못 잊을 나날들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지난 기간 상원노동계급은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한 해 한 해 시멘트 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2026년 신년 경축 행사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당의 뜻을 받들어 증산의 풍화를 남먼저 축하든 우리 상원의 노동계급이 더없이 믿어왔다고 하시며 당이 준 명령을 겹사의 실천으로 받들어온 상원노동계급의 영적 투쟁을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2: 언제인가 경의하는 청소 동지께서는 세멘트가 부족하여 국가적인 건설사업에 애로를 느낄 때마다 세멘트 공장 지변으로 내려가 세멘트를

0: 앞에 다진 맹세를 기꺼이 지켜 기적적인 증산 목표를 완수한 성운 노동기급은 시멘트를 실은 마지막 화차를 떠나보내며 기쁨에 울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온 몫을 다해 당 앞에 다진 맹세를 빛나게 완수한 기적의 창조자들, 결사관철의 투사들만이 맛볼 수 있는 삶의 희열이고 보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어온 천사들이 보고 싶으시어 당제 9차 대회 이후 제일 먼저 성운세멘트연합교섭소를 축하 방문하신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소동지. 언제나 어느 때나 그처럼 뵙고 싶던 자애로운 노동, 시멘트 증산의 기적적인 투쟁의 자웅마다 절절히 그리던 경의하는 총비소동지를 몸 가까이 배웠고 성운의 노동계급은 크나큰 행복과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못 잊을 그날의 화폭을 돌이켜보는 도시경영성국장 황명철, 평양건설위원회 평진건설관리국 진행위원장 이광덕 동지들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있습니다.
1: 당제 9차 대회 이후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를 제일 먼저 찾으시오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상원의 충천한 애국요리와 중산기세는 우리 당의 사상과 위협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온 나라를 영웅적 투쟁이로 부르는 동화로 될 것이라고 확언하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숭고한 뜻대로 지금 온 나라는 상원의 중신, 상원의 기상, 상원의 본때로 살며 투쟁하려는 요리로 영암마냥 꿇고 있습니다. 상원의 봉화는 새 시대 전면적 발전의 행로위에 타오르는 영웅적 투쟁과 전진의 봉화이며 수천만 인민을 당의 웅대한 구상과 우도를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고무하는 충성과 애국의 불길입니다. 상원 노동계급이 영웅적 창조 중심으로 살며 투쟁할 때 그 어떤 오르고 방대한 목표도 능히 점령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상원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며 상원 노동계급이 불굴의 공격 중심과 본태로 당결정 관철에서 기적적 승리를 안아올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심이고 우지입니다.
2: 당제 9차 대회 직후 상원이 노동계급이 받아오는 영광은 구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노동계급 모두가 받아오는 영광입니다. 격려의 연설에서 격려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당과 조국을 받드는 무한한 충성심, 한계를 부정하는 가감한 혁신과 일관한 과학기술 중시, 이것이 상원이 비약하는 비결이고 우리 노동계급의 중상과 우리 시대의 발전이 공식이라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례없는 거조와 변혁이 일어났던 지난 5년간의 격렬한 투쟁의 앞장에는 항상 상원이 노동계급이 서 있었습니다. 상원 노동계급이 지닌 비상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적극 따라배워 기적을 창조해갈 요리가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에서 세차게 불어번지고 있습니다.
0: 상원 노동계급을 시대의 탄상에 그처럼 높이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 기업소의 전체 총업원들에게 세심히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자애로운 사랑을 가슴 한가득 받아 안으며 모두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12년 세월 끝없이 베풀어주신 친근하신 오보이의 뜨거운 정이 되새겨졌고 이 세상 제일 위대하신 분과 혈연의 정을 맺고 사는 행복감이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파고들었습니다. 하기에 오늘 상훈노동계급은 상훈이 굳건히 받쳐주는 만큼, 상훈이 더 크게 일어서는 만큼 우리 투쟁은 거대한 활력을 배강할 것이라는 위대한 당의 절대적 믿음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기적과 혁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훈의 노동계급에 대한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대같은 믿음, 이는 진정 상훈 노동계급이 한계에 도전하고 불가능 앞에서도 초의 두려움을 모르며 기적도 기적만을 수놓게 한 성장의 자양분이고 영적 투쟁의 원동력입니다. 위대한 노보이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속에서 상원의 노동계급은 앞으로도 영원히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걸어갈 것입니다.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걷는 상원 노동계급,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새 생활이 꽃피어나는 내 고향 내서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급품 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행복을 반영하여 1954년에 창작된 가요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